0: 그 블룸이래.
1: 예, 나가.
0: 블룸.
1: 야, 자.
0: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, 루. 아